유고 냥 드레사 마시오 냥 나팅샤이 또 도는 도비냥 드라시나 유고 리센티 디바라 냥 시다비니 조시시니 요냥 보가도 마이코 비클레텐 네 간다티시 돈단 돈노 나타요도 꽈치안도 또 나콴돈돈이 시로 까반도 와투 까반도 콜리센젠 노 까반도니 사르코멘테라 보가도 마이코 비클레텐 노지라 오라 쿠비 진젠도 까난도 친우냐 나도 꽈난 긴도 꽈친도나 다바난도 게 다바나치라 오라 진젠라 유비에 꽌타 미그라시온 유라시아 친산티 포르타나 유코이케라 코네타시다 코이케지라 오시나비니 로 긴도 인카시존 리코코 이노 파밀리 이시세 이요 다니 나 트라바고 니 사친 코닌산 니산단 유이라 신다비니 라 진젠라 유 사토 세크레타리라 나 산트라 진나비니 나 가나 간 진예요 레 간다 피신도 두도노 꽈친도노 라냐 numero oficina 805-928-5353 que da yo cosa tu número en mi oficina en el Lombok 805-735-9992 que yo con número tu nega oficina en el Lombok da no si cando andando cua chira cando ya si la abogado Michael Biclet si la hora chingue yura ni cago así yo la to yo y todo no to veras la vini ya Michael Biclet chingue era yo que tu inga si yo vichy gracias.